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4: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0: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1: แล้ว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ถ้าอุเมเพิบเกิด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그럼 치사제약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0: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3: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4: แล้ว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ถ้าอุเมเพิบเกิบ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거 매일 해요. 매일 그와 투관
1: 두 번,
0: 투관.
1: 갑.
0: 레어 두 삽다 탐사 그와 매주 해요.
1: 매주해요.
0: 매주 레어 두 툭드한 담 툭드한 거 매달 해요. 레어 담 툭비 매년 해요.
1: 매년 해요.
0: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와 뭔툭 두관
1: 두 번, 두
0: 툭
1: 삽다,
0: 삽다
1: 두 번, 두 번,
0: 잘가잘 닮은 간가
1: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งครับ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วอนแฮยอง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
0: ขอบคุณค่ะ시청자여러분한국어를열심히공부하세요그리고다음에기회가있으면또만나요고맙습니다안녕히계세요คุณผู้ชมตั้งใจ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นะคะแล้วถ้ามีโอกาสคราวหน้าจะกลับมาค่ะขอบคุณค่ะสวัสดีค่ะ
1: เอาละครับคุณผู้ชมวันนี้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นเต็มเปี่ยมเลยนะครับเรียนในห้องเรียนแล้วก็ต้องออกไปใช้ข้างนอกกันด้วยครับกับช่วงนี้เลย Try Out
2: Boheo? Yoengan gotu joaheo. Shoppingan gotu joaheo. Minshinen chimiga boheo?
3: Chonun yonghua ponen gotu joaheo.
2: Olwana chaju boseo?
3: Iljuire hanbon pao.
2: Neil shigani isoyo?
3: Neil ne isoyo.
2: Kurom, pekajame kalkayo?
3: Pekwajame we kayo?
2: Yonghua boro kayo.
3: Ah, kurom, shoppingdo haro gapsida.
2: 네좋아요시간이있으면뭐해요여행하는것을좋아해요쇼핑하는것도좋아해요민씨는취미가뭐예요
3: 저는영화보는것을좋아해요
2: 얼마나자주보세요
3: 일주일에한번봐요
2: 내일시간이있어요
3: 내일네있어요
2: 그럼백화점에갈까요
3: 백화점에왜가요
2: 영화보러가요
3: 아그럼쇼핑도하러갑시다
2: 네좋아요
0: 취미가뭐예요취미가뭐예요취미가뭐예요취미가뭐예요시간이있으면뭐해요시간이있으면뭐해요시간이있으면뭐해요시간이있으면뭐해요등산을좋아해요등산을좋아해요등산을좋아해요등산을좋아해요쇼핑하는것을좋아해요쇼핑하는것을좋아해요쇼핑하는것을좋아해요쇼핑하는것을좋아해요얼마나자주하세요얼마나자주하세요얼마나자주하세요얼마나자주하세요일주일에한번해요일주일에한번해요일주일에한번해요일주일에한번해요한달에한번해요한달에한번해요일년에한번해요일년에한번해요매주해요매주해요매달해요매달해요매년해요매년해요낚시를좋아해요낚시를좋아해요등산을좋아해요등산을좋아해요여행을좋아해요여행을좋아해요자전거타는것을좋아해요자전거타는것을좋아해요 운동하는 것.

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0: 증상이 어때요?
2: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0: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2: 고맙습니다.
0: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2: 고마워요.
3: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4: แล้ว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ถ้าอึเมเพิบเกิด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